라이솔리세 에시타 한자 개발을 로인하나 나시기디 야카이로 산독자바 마다 나시들로 신자리 나시기 산독자 개발 야카이롤기 세색파 싱디 베나 야카이롤기 세색기바 닝타우즘 보르찬 싱 아니쇼바다 이말레박 부크룸 자베 세이다 아픈바기 콘젤다 토이비 데비나 세이링바 이말레박 부크룸 자베 세이니 아홈쇼바다 라이솔리세다 다비크레 하범 Shuhasini nesakpa kaisham jamini kantana sering balai soli sei marisu balai soli sei da nongmai tem pahari nesakpa huirem motilalna sering bani amadi aroiba lai soli sei kisai sakibi chokdham kamla debi sering ba bijayant kumar sharma thauram sanduktuna tahanjari basi agaswani phalge fm sangai channel degini

이세이나 마뿐 오이나 마칼 마텔게 농아이라바 타오람 카야 산독 자리바시 아카스와니 임팔게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하우지가 막 부자락리 마니부리 마담이 세카르당 아한 메다 따비라시 공브라이 라트밤 디네스 샤르마 나삭바 게게 와행밤나 세이링바 마담이 세이

0: 니네, 아영은 다시다 꼭 두물이라.
1: 어, 오랜 봉감마다 럭시미의 코에다 락가니기.
0: 마상가 우럭우럭에 안 파자비도아. 마상가 숨상비도라.
1: 호이.
0: 니네, 아이 니네 강브라, 니네에게 마마나비도아. 야농 시자니? 마나왕왕보도아. 다부 큰농아엠 더위부.
1: 아, 너네들 앵원데기 만에 해내는 시부로.
0: 응, 나때 네네네 해내는 시다 두부디. 네네는 시바나 아마 아두가 만우 시바나 아마 만아데 강브라 네네디 아이기네.
1: 아스스, 하이크레다고 하이크레다고. 마친 마자 아진 자뱅 자뱅강 이제. 아, 나이 코네 아두디 와마다가 한기네. 아, 파자부디 가나네 해래.
0: 코니네나.
1: 난기지 아이 샤오 케네다나 하진부디나 데고
0: 나때 하이바 미 아줌바니 가이노 아 아두아 말라가 네네가 가이세토이노
1: 에미유다 찾게 라리 카랄라우루게 떠구니
0: 이 네네부 에메루에 하이다이네 거리 묵담도이노 두가
1: 미오이바시디 담바기 로이바나이 보나티다 아이코시에 가이노만 담타세나 가나바네바 아두쇼 항하게 떠구
0: 어 니네기 삼세야 얌상행어 다시 얌파제이 강브라 아도아 삼세행나 강할라브라 나트라디고 꼭지하이바네 강할라브로바
1: 농원에리까나나 하리바
0: 아코에 마나 하리니바 아도 아생베슈 찍바니 강브라
1: 어 강해 강해 꼭지하로예 라오 까나데 라이톰바로시 아 까다이노 낭이파라드 부니네데 영할로 까람바노
0: 니네 시기제 시대기 하우드바 뚜뚜 시대기
1: 오오오 에 난기 바라시디 양 눈아이자니 해 아한바다 와이 싱시 하이바 하나 담기시고
0: 앙
1: 니네 하랄게 누가 낭나 아이나 하리바도 누가 짭마나 마나나 쿠모고
0: 허이 니네 쿠모게
1: 부민정나 따오고 누가 우자론치 잉니싱나 하이가다보니
0: 아
1: 하우라게
0: 응
1: 매 부트러홍
0: 매 부트라 훙
1: 매 부트리 훙
0: 매 부트리 훙
1: 매 랄까 훙
0: 매 랄까 훙
1: 매 바짜 훙
0: 매 바짜 훙
1: 매 사트라 훙
0: 매 사트라 훙
1: 매 비타 훙
0: 매 비타홍
1: 매 비마르홍
0: 매 비마르홍
1: 매 닥터홍
0: 매 닥터홍
1: 매 아자박홍
0: 매 아자박홍
1: very good 매 아자피카홍
0: 매 아자피카홍
1: 매 아무바홍
0: 매 아무바홍
1: 매 살마 홍.
0: 매 살마 홍.
1: 좀매 두디 마탕시디냐. 매기 먹었다. 함 하이버와 하이싱시야 뭐 하이라시. 하나 아코이노 후지 하이키부드나 매매 하이버가드네바. 거. 한다키시나 함 하이버. 거. 따로고 아이 하라기 거. 함 부트라 해.
0: 함 부트라 해.
1: 함 부트리양 해.
0: 함 부트리양 해.
1: 함 랄께 해.
0: 함 랄께 해.
1: 함 랄끼양 해.
0: 함 랄끼양 해.
1: 바래. 아, 마탕시나 무 알타 할라지. 거. 아, 낭나 와이 파랭시 바로 어두가네 아이 무 알타 할라게.
0: 허니네 바라게 고두디야
1: 바로
0: 아 함 바제 해
1: 아이코이 앙앙니
0: 함 바지야 해
1: 바지양 하이게다 바
0: 함 바지양 해
1: 아이코이 앙앙 싱니
0: 함 사트라 해
1: 아이코이 사트라니
0: 함 사트라잉 해
1: 아이코이 사트라 싱니
0: 함 비타 해
1: 아이코이 마빠니
0: 함 마해
1: 아이코이 마마니
0: 니네 메나 하우라가 훙나 롬바 아두가 함나 하우라가나 헤나 롬바니 꽈

0: 공부했냐 하이샤?
1: 응, 좀해. 난 야무나 무강하면 아도레디 한덕이 시나 알타모 한가다바 뿡링장나 따오고
0: 한덕 숙고 아이 파스타나바 딱비오고니냐 아이디냐 파스타돔 다닌자니
1: 베리 굿 영어 강보 북갈라바 바보부 랩트라바 낭나돔 파스타도이니
0: 허이니네
1: 라리 마카무 기영어시 아이 알타할라께 아두가네 낭 바로고
0: 아이 코니냐 아이 와무가 하여키게
1: 바 가리와노 하이로하루
0: 아이 순에고 독터 담닝에
1: 아
0: 아니고 오빠가 고 낙삼다가 미훈이 나바도 아주 야라가
1: 차차차 카리바 미훈이 나바가 야라가 가이나 아 영어 네네 하게 봐 미훈이 나바 콜라이도 기마밍도 아 스테테스코프 나가 외바
0: 아
1: 하도 바래 라이 바라지 낭순에 행자로 간다 독터 외나바
0: 허니네 바라게 꺼주랴
1: 응 바로 바로
0: 함 탕칸라 or 데빗 해
1: 아이코이 탕칸란 아마숭 데빗니
0: 함 다무비 or 네킴 해
1: 아이코이 다무비 아마숭 네킴니
0: 니네 마탕시디 아항범맨 신바네
1: 오오 노래드네 영어 아이 바라게 낭 아항부도 메로 꼬아
0: 바비로 니네 아도 아이네 강저디 니네는 딱 비우꼬아
1: 에 딱두이 니네 낭부 딱 비기에다나 창가갈래리 시우더라
0: 바로 어두이디
1: 아 바라게 꼬아 메 블랭 하이디 아항바 꼬아 홍
0: 아 메 럴키 홍
1: 아, very good. 럴키맨 게다바 꼬 아, 뭐 카모 할게. 함 아항바 헤. 멜로. 함 레이데. 블랭크 레이데. 헤. 해봐. 카리맨니.
0: 아, 함 도터 헤.
1: 아두가 뭐 한다 키시나네. 아항바 아니 블랭크 아니 외도이바. 아항바다 블랭크 레이데. 꼬. 아대기 마야이다 푸트리 거 아두가 푸트리기 마탕시시오 블랭크 레레 아항 아두 멘살로 푸트리기 마망 마퉁 아니 마치 하가바니 멜로
0: 함 푸트리 헤
1: 아
0: 니네 함가 헤게 메레 좀 봐
1: 좀 메 좀 메 응 아두가 마탕나 행어 아 아항 바니 레레니 거 아코이나 블랭크 치마이나 자카이 마맘 찡가가 나트라가 도도 타미도 도마나 아니레라니 아두가 콰이기 아로이베들라리시 헤이 하이바 고 하이바디 마망도 와헤이 아니와레바 마망기 와헤이 아니도 멘셀라
0: 함 부트라 헤이 마망기 와헤이 아니도 함 부트라 하이베시미레
1: 아 조미조미조미 베리 굿 아 아두가 마탕나 아항바 고 아두기 마탕다 바체 아두기 마탕주 아항바 마야이다 당니 시주 야우리세고 나깔 아한베두가 아콘베시가 아니시면 도리바 하이로
0: 아함 바체 해
1: 바체
0: 아함
1: 메레 아두가 해 하이바마가 메레 고 좀메 베리 굿 아두디 마탕시디 뿌능장나 따로고 아이나 하나 하이라게 아두가 낭나 아이나 하이리시가 짭 만나나 쿠무고
0: 허니네
1: 하이라게고
0: 아
1: 메 부트라 훙
0: 메 부트라 훙
1: 메 럴까 훙
0: 메 럴까 훙
1: 메 바치 훙
0: 메 바치 훙
1: 메 샤트라 훙
0: 메 샤트라 훙
1: 메 마 훙
0: 메 마 훙
1: 메 닥터 훙
0: 메 डॉक्टर हूँ
1: मैं अध्यापक हूँ
0: मैं
1: अध्यापक
0: हूँ
1: यंगो मैं है बच्ची औरती ने हूँ है बच्ची ने वही परेंगे अरुई बदल लाई क्या नहीं को मैं ना हो रहती
0: रोशन
1: बदल हूँ है तो बा
0: अधूरी ना हाँ ताक है अधूरी
1: होइने होइने निंजांगी ने नंग काउ तो ना बा अधूरे ती आई मखाम पारा के नंग नमो अर्था लो को
0: होइने
1: हम पुत्र है
0: आई कोई मच

콘젤라무슨 콘탕타 한적이니 사타자리브 터럼바링가스기 누미당 외람뽕마리 미닛망아 누미당 외람뽕망아 가이타바마탐다 탐자리 소망릴라 비자트리 릴라시기 마리 수바로이바사루 릴라 사나비기타바 농인 소망릴라 아티스 애소시에이션기 릴라 강부

아이 쫄비가 사고는 행리범 미호싱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호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호싱다 따티 다워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m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한다가 목 방지리바 라이브 파르바 메세사시 사골 반다기 니바 아마디 산티발라나 타비르크바니 간비르클리 베세에시나 사무라이 라트밤나 다샤 샤르마나 삭바 우펜드라 포츠상밤나 세링바 마타미세이니 쿠돌탐자리 타비르시

마당나무다 한 자리 사이삭 빠시나 삭바 나렌드라 칭앙밤나 세링바 장암 까마야마디 나렌드라 칭앙밤 아니뿐나 세랑바이 세이 필름 라다라니.

0: 이게 농아 레는 시디야. 이스 텐데 럭적 뿜었다 먹어야 되나.
1: 아이 루이니 따르 브로 따르 브로 아이브니 니컵 톡들 브로 난고 농아 레브니 아이 텐 그래.
2: 따리 따리
1: 아두디 하고로드나 눈띠기 삼포트 코이방 간나 살리 하이브 캉나브니
2: 하이마

0: 로인이 낭아에게 낙타 가러 나오다.
1: 까리 하이 비가더군요. 까리 와르버기.
0: 아이부 꾸마리 부 우대다. 까나기도 적히면
1: 아이는 마부 용시대기 단독래.
0: 호이네 호이네. 야래 아이쇼. 아두다 마기 말한 부까리노. 하유네. 치 하유 하이바. 마름도 아이쇼 카르칸게. 마기 말한 부 낭나. 닝티나 칸나바.
1: 닝티나 칸나바 마뚱다 단독래버네.
0: 아이기 와서 따드나 마부 단독버부. 마란도 아이봉도 강을로드나.
1: 마기 말한 야한나 레이 하이제크레. 나는 따봐 야보 와판나띠.
0: 꾸마리 레이트라고부 융기 타박 가나나 더비가니. 세 아무도 하요.
1: 아드부로 가나나 더비가니. 낭나 빵비 와 다리다나.

0: 레고 하유 냄새 야 레고
1: 아도 왜 이러더니 가다 이신도 아이 쇼로라게 아 꾼수네 아이 로이네 팽독라게 꾸마리기 타보 쿠링 먹네 아이 도로라게
0: 가리 왕왕노 아두보 바쁘거든 왕악티 하이비리 아둠나 걱딱 비누바
1: 밥 하이부 가리노 아이디 강대보 아이네 용기 타복도 보보 바쁘거든
0: 낭나 로이네 캉리바니 캉드라가 보 꼴리 팽버자 안보기 와보 낭나 가람나 하이게니
1: 아두 왜 이러수 아이디 하이르시니고 낭낭 학 보타링에다네 꾼도 아이 팽독라게
0: 아이세 용기 마우니 낭기 로이나비 마우기 타복다냐 누파나 좀 하이바우나티
1: 아도 아무타 하이더라 꾸마리기 마란 부카리노 하이바
0: 아이마도 하이르로이 하이크리 도 소이드나 부가니 밥신 보와도 아이 낭원다 하이르로이 세 아두 샤루 부디냐 누미 세 팅라바니 아이 이싱 로저루라기 이루자나 바타우라시 마탐시 아요크레고
1: 누피 마사도 픽링에다기 하우나 레르바니 이라이 헤드라이나 짜닝아이 레이트레 하이드나 단톡비 바시부 하우나브라 미나 노너이드로 파자바 카르디 와레드나 레카이나 카리무 하이나키니
0: 낭나키 바시 레카이나 낭나 바두나 로이르브로 하 아시나 타바 다야마 레이트라브라 하이바 헥 하이루리 아이코기 밍다 티가니 미나 카리 하이가니 미나 노나가니
1: 아이기 밍다 티부도 낭기수 이카이브 낭마레 아이기 파타부드나 낭기수 이제 촉버니 마시부 좀 들어보라
0: 어 토피로 타자 닝드레 아둠나 낭두나네 아이부 템바기 자히 마탕다기 헨도크레 Yumsida, I know, Nupigi Tabokta, Wunanga Ikaidi. Kitanga, I say, she they the hen, but Migi Mayum, the near I minayo, but Zaka the Wakuidrabani, not draw.
1: Mado, Nangi Puning, what were him by? Wah, but the gis how do not, but Nang Nibani. Nang Wari, Natra. Yam Sauberbro.
0: Nati, I wouldn't want the Wari high crabro.
1: Hide, I know, Kanzabani. Karigumbada, I know Punsigi Aruibeda. Sarga the Lake Rabasu. Nangi wabsi ubuda. Aina kangmugam loi.
0: Kariya.
1: Tashemani ruini. Kangmusu unhekmum loi. Kadai, nakuto amutapio. Yengudo nangshu. Maharani pau uirumdawi nangi kujin singse. Loi na maksile natra. Kutsa sing, loi na mole. Namaisu humang na chole. Nangi pazarumba pumba. Mangi kadore.
0: Ai nanga mariye na roi si kusinari ta tadu hai ba si
1: nang da sanu hai tre adu no pa ngang ngang libane na bukta nang da ebu waru re na tra
0: si kusi tadu hai ba ai ngang na tri si tadu ai ira ne nang na mukta ngak pi khi tri bane
1: nang gi naran kana na su pi bang mai roi ni
0: hai
1: adu bu masimadi nang gi na han muki mapo ki dost ni
0: Kari hai ba? Dos hai ba? Kari gi dos? Nati, ai kanada sulan kidri. Mamangi wabu ai na kang bahuna bro.
1: Jummi, nangumbi, sakhenbi, maharani pau oiram dobi amana. Kari sulai traba, ai gumba, igun yau traba. Lai raba nupama gi mapamda, napun sido, arembada leledo.
0: Kari mu.
1: Mase, nangi nahamu mapoki, bab kuroida.
0: Madu taraga, ai nungai ram gani kan bro. Nampi cepagi nang nak sak sak sak hai dunia terlari pada buka riki no. Kaya angkui nata aku hai ribanu.
1: Mahau sahki neng ti zaba. Kuci amgi fajaba. Fajaba singgi manungda. Mioi bagi fajaba saktam. Jagat napa mi. Ishor mak nasukami. Fajaba bu paham daba. Karamuk lari bagi. Sak nenu bige lanpam ne hai nari bani.
0: Ai saksina. Nangonda karamba waba pirabagi.
1: Asumbani, masi tazo, pajaba haibase, pumnamakini. Masi, nupi oibigi, mapoki oiba, paapni.
0: Mado, toina udaba singdane kanjabani. Aigi maman yambasi bu saksina loira bro. Nati, aibu sakla lo libraiba. Natraga, masina nangbu sumat libro. Nangdi, aigi ipuroibani. Nati, aisibu nangiro. Natraga, awu basingro, sakpaja binu pidi lah yai drabranya.
1: Aina hai badi, madu nanti tau.
0: Ada di karino, aigi kucu se tiram labadi nang pamamoi, nung siramoi, sira. Loi rabro, tiram basu, pajar basu, nang naibu nung sibiga dobani.

0: 마람디 낭나 이불로 홍두나 염식이 뭐 오이라바니
1: 마두디 하나서 낭나 하이크래
0: 윤팔라비 낭기 로이나비 앵온다 아두군 보와도 하이비리 버카리기노
1: 낭나 이보 아두깐나 사오이 마람 버카리노 나쁜 인 하이크래 와클람 팡나레 나트라 마이퉁도 마카람드레 자랑나레
0: 내비 쯔뻑이 아두 나이비리 버카리기노 아이시보가 나노 미토블로
1: 미토프디 나테 하요로히니 낭나 쿠마리보 카리기 잘한키베게 아무타 하요케도
0: 아이나 카야락 하이크레 마기 마란 짜오위 캉우버기 가나버카리노 아이나 하이르로이 하이크레 아이나 네 파나보 푸나모 신크레
1: 아이부 타한바 야드르바네 카리기노
0: 하이도 버슈가 헤 야드레 누파기나 타우나티
1: 아두디 윰판 버시다 누파기 마타우시부 숙내이 막 나레이드라바
0: 레이러버스네 마시마디 하이도어로
1: 아두에르바디 아파부부 오이레 파트부부 오이레 하이도 나드르가 윰시부 가람나 판시게 하이마
0: 칼루바다 꼭시마오레 온통의 땀티크레다 라이르 바꿔와 나하가시 가나기가 리마코노 통가한테 감리바시고 가나노 하이마 마중이 마사노 바니 가리기노 마나 숭만나
2: 대마 아일라리네 바카피가노 답답이요
0: 하이마 이봉원라리 타하타하 나링비럭포 부카리기노
2: 티마 아이 다다보 틴자르꾸니
0: 하 다다보 틸럭꾸니 하이바
2: 호이 다다도 람비다 구동티바 마토기
0: 이 람비다 투셀리 하이리브로
2: 나티 사캉데바 카라나 푸람바다기 람비다 두드나 레람니
0: 하
2: 아디다이나 틴네저르바다기 다다보 틴자르꾸니 후란바 룻파 토바캉구 스웨드노 오이가니 티나 소파디나 티다이테마
0: 카람바 노바 토우신노 토우리바시나 아 이붕어 틴나 람드라바디 아와바 하이버도 오이런 거니도 혼통은 수팟키드레다 아이코이브는 시바실라 이트라바고 이붕올라레나 아서오바 마띵아마디 빵비레
1: 수미 이붕올라릿 막테나람드라바디 아이기 비밤세 혼통나 팟다바마 소이드나 오이런 거니
0: 그래 아이바
1: 이소나 타우잔 비바디기 윰파우디 이붕어나 틴비락래
0: 마사 캉바딩암비 하우드라브라
1: 캉하우드라 마코이 마리니 암암발람비두기 나칸다 룸두나 레람바니 헥텔나바가 아이기 밋마이 뿜바 피나 콤질라가 푸바 호라키
0: 거리야
1: 와숭암데 암마나 선싱도 호이드나 삭혀봤다 하우리 나이 학디 아이쇼 기안망노래 밥 따르보다 이봉어 날이 나쁘네.
2: 밭들하고 우람바 친구들이 때마 아이쇼 태양가자 오드래. 또 선생도 찍놈도 소리는 네 부름바야 아니 간제.
0: 방간 소리 미상래제 네 칸바 미호이식나 오이람가니. 아이 코이나 와라가 누가이제 뭐 강부나 실라가 떠오리브라. 하우집부 선생도 라이트라가 아이 코이 오빠이시 부가린 오.
2: 나나오래제 이 때마 우람 배신도 나나오는 방내나 소리는 티자기 때마.
1: 이붕어 이나오 코이기 마땡 나타나 다다기 우파야마 레이트라바니도
0: 이붕어길라만 돈센제레 본시시 라이라바시나 오통나티나 땀크레 나시수 노마노마기 아와바마기 마탕다 아와바마 하우나두나 라이
2: 이때마 디니스 코이보 카이동아 할라카니 카기브라 다 아니 음식 내다보시다 이봐 아무도 봐오나드래.
0: 이나오는 비나네 앙앙 우나봐도 다 오음디 파래.
2: 오.
0: 앙앙 수자오름만이 소음도 수 음식 소론도나 레이래도 마밤도 꾸이나 레이바디 야다바니나 소이드나 라니다.
1: 낭기 머룹도 수티 러우르가 쌓기바니.
2: 나다.
1: 사르카르기 타박니 수티 러우르바디 타박가다바 야로해. 마코이나 디에 코이부 사우리바니 하이두나 한나 포우 옌키드라바니 낭나 수우레드나 수망다 카리바 삼벌세 마시다 아이기 파자능아 이시부 까리나
0: 파리 보타나바 더위로 와야는 앙라바디네 파라로 아속범마 펌도 이싱아 사바가 통과 희가 해제기 이문다 장아시
2: 호이테마 나다봉 학등 보타나바 호나비로 이테마
1: 이봉어 랄릿기 바바나 아이부디 소이드나 사오름 라가니 아이슈 이까이바나 로이라바니 사히 야암라 인콘세 반톱 탐키바 이봉어 코이나 농시비바 시망아이라 오빠이 하이바부
2: 바바나 워리사바다 인콜게 민공 톡보기 와파마마디 하이비키 올시 또르시 하이바디 막티 나티다 이테마
0: 농마네 바바라 아가 와크라디 하이람바니 Kari upai lady, ngasima inauna ubire. Masini, aikoigi punsi.
2: Tima, nanom sa serge. Adudi kuna mula serge koda da.
0: Hoi hoi.
1: Hairam liba wapam se, ontok na lukre da.

0: 그리 노인은 먹는 것도 빵 것도 없이고 토박부 여로바디 구수만 조회는 삐기니 아스미는 강 것도 없으나 뒤에 그리 낚시나 보더니 아이는 빵을 입었시
1: 워품지 나라는 컹크르바디 아질로래도 가나하드스 컹은 배야버렸디
0: 세 파리 도시세 아이 타봉 펌도 자르도 배야드리 이샬라게 이샬라고
1: 파리

0: 마땀지 얌탱이 호직 버블러 복대기 깔아뜨리며 시부 하이마 그리다 우리야 라다 하는 호비호비 라이브시나
1: 이세 이제 에라이
0: 나띠 낭부까리 하이브 라이브노
1: 이세 후보드다 와리에마 사닝도나 더우바니 대부 몰라 이따 번나도
0: 라이띠 이 나오는 바는 오크라가 낭부 부비로 이드로 라오 임정 싫어
1: 이세고 나게 간바꾸 이르바니 바오마 수담닝도나 라고
0: 까리 바오모 구마리나 하이브드라
1: 아두순 고마리나 부가리 하람바게
0: 아두기니 아이나 마부탄 토크리바시 쩐으로 야우더바 사기 사자 또 뚜껏째 마석도 영링디 와펌도 오이라바디냐 아이 따닝들이 이나
1: 나띠니 이제 사오키노 아두나타 보아니 농마 랄릿기 마룩 딜립 하이바 아민도 마코에니 에코이기도 락라미 마코에노 와리 사바다 아이노 와펌 그라다 호바니
0: 가리 와리노 인콜기라
1: 많이 이제 인권 길람 온바기 소문 다 그래
0: 좀해 마도 랄릿기 쿠진 토랑해 첸 그럽 바이라가 미 파고 레이기 하이리 마나이 온데 이행리바 미행 시거리노
1: 이제
0: 라이라비니 까나 레이트레비니 하이드노 우십드리브라 아이시 융발라비 몽니 하이바 마 칸드로 마네
1: 사오비기노 하이바 이제 미기 마른 돈 칠루바 이코이나 라라바니 마하존나 동바다 레파디 홍나산 와팜마마다가 해제기
0: 가리 와팜노
1: 소팜노 밤술레이다바나 센달람 비수와레도 쿵강오이바니나 타박티바다 와이도
0: 마시나타나디 까다이다 찾두나 티루니
1: 이세 마땅카르당 이때이 붕어부타도
0: 하 까다이다 까다이다 찾가니 가리노 떠오르거도구나
1: 사흘기 마시여마다 가나 강단에 타박 수분오바야
0: 하
1: 이방에 미다 하라가 레팜주는 나오신 적이
0: 아이 마둥암로 이나 낭나 강리바더니 미녹마이 샤마락시다 이 도암터 가란다 레효가니 나 코이 하이레 카이로이 레카이 굽네 아이 보카나 레리바게네
1: 이세기다 막다디 나 나올레이자리 사흘다디 타박 와떼 토이노 와가다바 타박수 나떼
0: 그럭 미행나 탈라바 미녹 쩌르바 사마자시다 누피에이나 이토암 탈레호바 나띠 나띠 아이마둥아 모이나
1: 아두에르바디 세 이세나마시 바신비오
0: 이스 사나길리오 나띠 아이몬다 피리바 카리기노 나띠 아이부바단 함피게 칼리브로
1: 마두 나띠세 릭툴록 신비오
0: 마시 아이나 농원다기 니키디 아이부바단 함 떠오가노 이나 모우마시니 용가이나 바떠오가노
1: 니드러바소 이세기다 먹비자가 이세기 마땡 카라 오이나바네
0: 아이마시 밤디 루파캉다 둠떠오 하오나디 나타이봉오나 캉나가 가리오이가니 누피에이 코이나네 용가이나 바 신쿰시
1: 이디나 드러바소 사게이 어마맘다기 락나바소 분날레미나라바 융시기 마오마세
0: 이나
1: 마땡 빵나바니 이세 이세나 마시 록신비라가 마졸게 셀싱바다 마땡 오이나바 시진나비오
0: 라타
1: 마시나 꼬나바 센팡크라다 오래 소싱도 오키지 이세게 이젯 간나보 하나세 아이셋라기세
0: 나이코 라타 릭시 보코 디니에스나 컴나가냐 아파보 오이라로 시 보코시
1: 마나 컴바사나 안나 디니제 아이게 생바 이라니
0: 아이 마시 로우가 뭐해 농마디 낭원다 누파나 란다라까니 보코니시
1: 이제 아이스 누비니 염색이 뭐
0: 라타
1: 이세기 받다나봐 나 나오나 간자데 염반 받아 나 나오기서 하가마디 레이리다나 누파나 나 들어봐서 나 나오나 비자바니
0: 이나 깎아로 이제 순에 국민체능 시래 아이기다 막 낭나 간비바도 이제 숙항
1: 이세
0: 아두부 낭 아이나 오히리바 피바 마시나 이제는 낭부 빼는 방암들에 제 보고
1: 제
0: 아이 나한테 이번 옷을 알래 마나 강크란 버디냐 아파보 오히려로 제 부르지
1: 이제 아이 살리고
0: 절로 절로
2: 쇳 크리바시부 라따 안 하더라냐 그리기노 마나 이몽시다 로이니, 나 레이터브로.
0: 아이 시대 레이제이.
2: 아이 나이코, 라타 하는 상업부부 능력 거부라. 거리기노, 달력 인도는 라쿠보.
0: 거우디, 파워 마담람바니, 마하존기 파우니.
2: 마디 가름나, 마하존은 거리 하리바.
0: 인콜기 와팜니.
2: 아두부 거리노 하이브니 마코이나 파암니비도.
0: 랄리카 디네스카 와리사나 바다냐 라타나 타호바니 인콘세 밍 오나바 소몬 타크리하이
2: 소몬 타크리하이 바 주미 벤도 판도 뽕감 너바니나 마코이 오이키바타 카리오 바일레리 이나우누 바시나수 와히야모 파오 하이드르바니
0: 이나우누 비라타나디 에코이게 아와바 시캉 아두부누 피니도 Karito bungam gani. Inaw no panati ay koy buhan na yeng bidre.
2: Ay no wabasi uraga man harauri. Asum na tawo si bu. Hujik matong gisat na bi oirbro. Minai oir su hing de bati ate. Yari makai haja gani.
0: Lalit ki kujin thorang suoy de na oir gani kali. Suran masing de insin do na san sing su lohan bi kreda na.
2: Asum na.
0: Hujik na inkon si lauragi zat kro hairi bani.
2: Mane.
0: Guna magsi. Lahir ba nang natuhan ba ni ko?
2: Ruine.
0: Punsisima, asum na asum, lahir ba tara ba ko?
2: Ruine.

0: 아이부 쟤는 무슨 야더니 아이부 이때 맨날 찍는 그버디 너다가 탕 빠이는 뭐 소이더니
1: 와칸 그러디 간다고 말이 소이더는 야근이다
2: 까리와리노 시탄 날이도 뭐 사탁세
0: 까리 순나때다 타벅기 와 그렇게 나란만
2: 타바 너보 밝게 간비리브라
1: 럼 항바인 콜곰바 맞다 밤누나 티름이버니 까나곰바나 요원게 하이벌레르바디 하이드나 디니스카 숨 따나저름이버니
2: 그럼 바 타벅노 밝게 비게 다우리도
1: 뭐 옌 요보기 프로젝트마 밝게 시라 숨 칼리바
2: 얌 파이 타우게 닝바데 핵땅한바니 셀 바이바 타모 코이기 까리와르니
0: 마루 사동도 바이비요.
1: 예예.
0: 허름가들 강들.
1: 예예.
2: 다 몰락보세. 에코지 없는 아이지.
1: 왜?
2: 레카이 망도 사우톡제리 베니.
1: 에도 사스 탁래. 아이 움찰게. 나다. 아이 움찰게 거.
0: 파래 여기로.
2: 한데기 다 몰랄리시 그래 도인을 라이다. 카라 아라운 수이. 루홍가 더러버자라.
0: 하. 마블 루홍바. 강디네. 만디다. 마기 홍너비 빵랑랑머니. 빡캉강아오분이다. 마윤방긴 하비스컨디 아리이마다 마땀망할리버니 ngahangakin wai tuktun leire.
2: 아이노 와파마 마타리시부 좀브라캉디네.
0: 까리노 까리완.
2: 이때 붕어기 인콜시 마코이나 럭실라니 하이 좀마바자로.
0: 숨미 아두케더로바.
2: 좀나 캉링든 항바니다.
0: 난디 까나르기 따리바.
2: 이세 코이디 까다이데 레가니 단토카드로.
0: 캉디 모나 도보덕제니. 아이 코이나 캉우비카나 부카리노.
2: 다바데디 농아리 브라도
0: 농아이트르가 번도도 한독비게 하리로
2: 파자바디 카라와라반 마신 마나오 옌네다 바이바도 오이레 파타바디 코이나 따로이드로
0: 북진자비 능망아이리네 아와보 캥이세 번도 번도들디 람로키 바타오 인콘티리 헬므니비도 따레다나
2: 칸다바야 브로 이산네 비루홍마다 이때 붕어나 마게 인콘 번도 탐크레 이산도 에코이게 뽕미나바니 난기나산 루홍마다 코이나 가리토키바게 허직 쳇다우드리
0: 아이기 인콘 사룩도 생나 칼독 나나바 람 오는 나부터 우리분 마코기 사룩 랄릿는 로크는 아코기는 레호르그니 신이 더 고다버시
2: 이세 코이부 아덤레베야 키게드라
0: 마도이 강디 아이기 들레베수야로 랄릿는 눈치비르베디 아덤레베수야 랄릿 야라노 버서빠타이 이카르게 독세리드나
2: 이제 촉보와네 아코기 수 이카이니 가이니 마코이부 미도블로 레카이네 코이부가리 칸키니
0: 이젯 이젯 펌드는 레톨라카나는 눈치비그니 아코니 욕뻥엄로
2: 이신이나 오이버기 하이제번 잉비럭트레 하이로이드로 카르마 카이디 잉바다바니
0: 미토보이 크르브니 카이로이리 카이고무니 칼로 사오리브니 하이드나 나시 파보 와히 아마 파보 하이드리 마두디 능수 강이브나트로 미나 하이럭트나 아이나 카리게 흥무니
2: 아한시나 이코이기 파트나 바가리 타우 크르버게 마두하나 칸타비오 파트리버시 부가나노
0: 안사바다 마틱사디 마우포티 아리시니
2: 파트리버시 부가나노 하이바 낭나트로 아할나타넘바 인콜니 람마쳇 아마기다막 아숙잉 티나바카리기노 하우직수 에코이나 레리버시다 마쳇 아마 피베야리 마쳇 아마 이산기 루홍바다 반도업 탐두니 욘토크레 마도 이산기 사루 오이크레선 레호버두나 아니 이통나 무예나로 나코이나 지나나 오홈니 닝올기 사루 피크레 아이나 칼로 하우직가리 하이닝아이 레리버게
0: 당일에 똘로 낭나 비자토 보이카나 블레티
2: 비자나테 토팜토파네
0: 아이나 마카타르노 하이시니 아이영어브나테 야암보이저러버수 카나버디 카리올레 카이 오이레
2: 카리야
0: 아이기 레이브 소룩시다 마코니 레이브 수야로

0: 추러 보게. 싹싹하다 보소 꾸이러 봐 말해.
1: 마시가 마린이디 수래.
0: 마린이.
1: 혹시 쇼할락들이.
0: 혹시서.
1: 가다이들레 입은 옷강디. 농만음이 당도. 자룩만악다 밤다 막 밤락아. 와마다 하렴다나 토끼 배다기 한절락들이.
0: 눈밑도다. 이제는 이때 입은 옷이만 악다 생 비름랍디. 막 싹싹하는 거네.
1: 그래 할바.
0: 싹싹하는 다이다. 이제 뭐 한나나 거우크라반. 이제는 막이 만악도 펑키대. 이제 뭐 거우부도 나낙수 따져오위.
1: 그래.
0: 이제는 쿵키대. 이제 뭐 이때 이 붕어나 와로키부 오이거나.
1: 그래 할바 이나. 하도디 나오니.
0: 그래.
1: 예무지. 꼼백덕 다 났다나. 자 곰시대 가릴라 이리 보게
0: 이제
1: 지행아 또 이봐 그라 동네가 비자봐도 이행도 날라 인감거도 눈빛가 날라 이리 보게
0: 이제
1: 마귀 간두나네 아이나 자라 헬리바세 마싱 강드라보니 이나
0: 이제
1: 순례 와칼 그라디 칼레
0: 그래.
1: 아이야 마판마제 다독도 나 짝크라게 마귀도 뭐 까리 노카라디 따오라게 아이따기 간바다 막 와래 안가 호부가 많아래 이음도 한젤라까니 알바 강드래
0: 이세나 가다이다 짝까니 까리 노 따오르가다 봐
1: 가다이다 부짝까다게 있나 눈비오이 비싱기 과이다게 파트라바 마두다기 헨바 바바 말라이트리 하요타박도 아이따오라게 레페
0: 나티세
1: 바카야나 탈라바누 피기마 뽀미 우파일라이트리 나 하이 우파일라이트리
0: 마두하이 비가노 마두하이 비가노 이제 반바다 바오바 바뿌라 바와부 세나 딱비리
1: 바뿌이나 이 강드레 바나 탈라바 노로케 꼼다 따크라세노 이 보를 보게 세바니 칼라기에
0: 그럼 못간디 복젤짓 보를 봐 볼로나 칸자비 이 세군비 눕히고 가다이들 이런 가다게 이 세비 와칸도 헨말레 이 삼삼자비 남짓 가이데비 이 세부 라나로 비키니니 세
1: 강방암들에 하이닝보다 하이러스로 옥다비니 수 하이러스노 강보기 싹디 일라이트레 라이러보기 란펀지다 이마이티레
0: 이세
1: 마나한젤락보다 자나나바 찡마루와마 포불라이티네 나오
0: 이세 이세 그이더기 생가를 노루게
1: 나테 이나 마두야디
0: 그이게
1: 뭉시나다보나 그이더기 노르바 찡두나 통바 짝도 아이망원다 비자봉아 뭐 미남바 타박도 아이따우로이네이나
0: 아이나 이제바 코디마 이세네 야빈들 아이소 이제기 마땡 크라디 떡자네 이따 이붕어 수강한다 나 나우노 빠수 여한다나 게스기 소몬도 깍두야 안아바나 나우 신자게 마시마땅디 야비요
1: 코이 강다바 타박부까리 루피에이 코이나 까리도 방감가니 하
0: 아이나 뜨민나 랄릿가 다나라가 파나바 신자게
1: 하이브디
0: 세다 목국 산자로
1: 유민 콜라시 나 코이 록실레게 하이브레이나
0: 나띠 와칸도 와나레 아목도 답답이요 이세기 마띵도 오네 너 빠기 말은 소카다바 나띠 아이길레 이제 뭐 부톡드나 마시막 랄릿도 신하크라간 마도 아이기 다이도 오이자라게 이세기 이젯 끝나봐야 되네 이세
1: 난 짜르크로 아이고 가오래 난 짜르크로 아이도 시작하게 아이 강봉암들에 아이 가나무뜨기 와따닝들에 이동도 민나 시작하게

0: 헬로 건강공간.
1: 다 코딩게로 입에 탕자 건강기 더럼데 탐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짝리버 줄라이 타스기 땅 군망아 탕자 누미당기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0: 탐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이 땅깍다 로컷가다바 섹션 더랑생
1: 엑스퍼트 위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 싱 팜 매니저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더비두나 더럼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건강

0: HIV가 사고 내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네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신가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판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 신다 따티 따오이네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da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aw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ka haije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Adam Natavirba si Akashvani Falgi, Megahertz Jama Humdasmit Mangada Sandok Cheriba, FM Sangai Channel Kitauramni. Tumfamasida Haujik Mayam Gitamak the Pudun Lakjari, Good afternoon, ladies Kitauramda, live phone in program. Tamjariba Ikogi Studio Ki telephone number 879-880-3293 Asida, Nupuibi Singna, telephone to Biratuna, Tauram Seru Yabina Bajari, Ikogi Studio Ki telephone number Amukasuhana Ning Sinjari, 879-880-3293. Good afternoon, ladies. Ki thauram da nupi oibi singi awanunga gi wali gitamak adongi telephone ngai jeri. Telephone number amukasuhananing singjaram ge 879-880-3293.

마탕기 구돌동 다비레시 비 타도 어흠 하이버 푸마시데기 사다난다 하몸 어마디 만다키니 로이나나 시시기 아픈 바 컨절다 로미 메팅에 세이랭바 소리 센텀나 세이랑바 이세 구돌담자리 다미나시

타와이 올비 자나라비오 오키다부 꾸이리 농신하기 시작담 땀나라부 마담시다 운행만의 랑탁나리 나하기 농시 시작담 나학부가람 릴리바기 아이기 자나비 농시비 나학수 칸리바라 아이굽나 농시기 차이나하세 녹페토비 나타와다다 나우자루바타모이니 닝티자비 나타우다 아힝 농틀칸다 Nahaktagi wakal kalingay, nahaktabu ningsing-ningsing, uning ba na lang tak na re, pakangoy batamoy di. Ay gitaway oirambi, janabi, ukidabu kuy re, nahakishagdam. Taway oibi, janabiyo. Matang damo kudol damjari, ukidabu kuy re sagdam hay na sayaw ba, bikunjubihari na sagba, sanato nung tumbagi mayagda matamishayama.

0: 이세이세가 루네나 단가가 세기 오이나 마담이 세길 토럼 란톡저바 마땅하시도 루신저리
1: PM 제 अब गरीबों की जाय बन गई है।

다한적시바 일랑범 네트지기 컨절다 타지기 망알다 마샤파우라 바하이니세우바 이세이세기 콘탕다 묵다비레시 얌뱀 이보한비나 콩바 색소폰기 콘탕

0: ऐसा था नहीं चलेगी तो माले ने अबुंग तो शोई ने फोन में साइट तोड़ रखा ने क्या था नहीं खाली बोकल से ऐसे लोई ने भी माहक मुन्ना सिकुंबा पावे मुन्ना ताल लबा था नहीं माहक ना इकेतो बने अबुंग तो हालत ट्रिप साला अबु थानिल कराम लोई तुम्हारे ले योजिक के दुखने थानिल ना कैसे लोई कैसे लोगे हाय कैसे लोगे अपने
1: ऐने चटनी को चट पता नंग ठिंग बगी दरगाता दे
0: ꯀꯣꯔꯤꯌꯥꯕ꯫ ꯑꯣ꯫ ꯍꯩ꯫ ꯅꯪ ꯁꯤꯜꯂꯦ ꯁꯥꯕꯤꯔꯣ꯫ ꯅꯪ ꯁꯤꯃꯄꯨꯅ ꯀꯩꯝꯇ ꯁꯦꯟꯅꯗꯕ ꯁꯥ ꯁꯥ ꯂꯥꯛꯑꯦꯕ꯫
1: ꯃꯥꯅꯦ꯫ ꯑꯩꯕꯨ ꯑꯩꯕꯨ ꯀꯅꯥꯅ ꯁꯦꯟꯅꯕꯤꯔꯤꯒꯦ꯫ ꯑꯩꯁꯦ ꯂꯝꯕꯤ ꯁꯣꯔꯣꯛꯇ ꯊꯥꯗꯣꯛꯄ ꯁꯥ
0: 시네. 아이 시끄림부터 강함으로 시니네. 하. 아이 신앙이나 물어보네. 낭낭도 오버 타박 구디막 이게도 왜 강호이드노? 응. 앵원도 와야만 하는가. 아이 나 시니. 낭낭 앵원도 와야만 공군어.
1: 공군이. 낭낭 팀박이 라일때. 아이 시. 아이 신앙이가 나노.
0: 그래.
1: 하.
0: 그래 봐. 낭긴 나 부러워 이봐. 낭긴 나 부러우면 막다 아두고 뭐 와이. 아이 낭아도 뭐 와이도 신는 거로 간봐. 아야 하신.
1: 맞다 맘은 너 이런 비에 아두고 혹직디 아이기는 빨랄디.
0: 그래. 가네. 낭긴 나 제일 막나. 오 아이 뿌리 막 강해. 아이 강해 다닐 낭낭 하마카이 실리브시디 낭낭라 샤비 샤드는 막 펌께야 짭배야나 봐 낭가 이거 까지는 봐 낭낭 실리나 들어 응 뭐 시나 들어 낭낭 실리세 다닐
1: 나 샤긴날 알리 티데나 미기 말 아깝다 티버 낭부 낭낭 알때 싫어
0: 그래 아이 뭐 이랄래 봐 싫랄래 봐 해봐 마긴 마긴 노인의 비부 내 발 똑두는 로인들이 보니 빠마다 까나하는 말할 시기도리 비시부 다닐. 아이, 낭낭 밤시 미나 또 그저 나만 눈빛으로. 흥, 그모, 낭이 염시다 있게 안 하는 락해. 아기 날 거리노. 그모네, 낭낭 밤시 루카 꼼들라 이번 눈빛으로 변하는 밤시.
1: 작가니, 아이, 아이 내 짜는 거 말게 내 작가니. 낭아 팀박이 날 갖다 대. 그래. 그 리시오시노, 루카 꼼소시노.
0: 터넬, 나는 아이들 거야. 하, 아이 신앙이나 부러워보니. 낭이 없시다 이 깨알하는 락카에 낭 강이 부렸더라. 아이 뽑은 깨알하는 땀 그래. 아이 길 알 거리노. 낭나 이거 칼리보 칼치 거리노.
1: 낭 깔리기도 할 테라 이세. 하, 낭 마포만 시티까지 몰라이노. 낭은 짜님 그리 짜빠 야라가. 아이 내 짜빠다 낭 깔리기 탱이노. 낭디 낭디 이기는 바나띠에 아이디 아토보 미기는 삐

0: 아이고 시끄 요거네. 아이 하이그네. 막 거의 쿠데막 따이기 탐오이기 외보와 쿠데막 러이나 하이그네. 미자하다 좋아 하이그네. 아이 막 거의 쿠데막 따이그네.
1: 그리나 혹시 아이기 사탄일가? 망할 사내리 와리도 뭐 정보 오리게다. 뭐지 비자가 망할 가는 말이 이래냐는 말. 왜 독다버리? 왜 독다버리? 뽑는 거 왜 독다버리?
2: 염세를 거지 염.
0: 호이, 아 루코이.
2: 아 단일게 못 봐 루코이.
0: 많이 많이 많이.
2: 남동아 잘해.
0: 수없나 까나.
2: 아이 씨 인신이야 이볼.
0: 셉. 강제로들의 와로부터 비노 저기 시야는 갈길래 신비오.
2: 아이 범들 시야래.
0: 하이 비자. 에이 에이 아이쿠시 살 살라이. 에이 사글라스 아니
2: 아무. 아이 사 터져로이.
0: 사헵나 마포 모시들 라피 버기 마름보.
2: 다닐시 송 샤누피니코.
0: 어이 많이 셉.
2: 아 샤누피시 마탄다라.
0: 나티 마탁다 마치 피자 고빔 슬레이디.
2: 먹어야니 맛 샤비 나더라.
0: 피자 디레 샤비니. 아두가 다닐 디마용 빨래.
2: 어 다닐 나 마용 빨래 비시 가나다노.
0: 셉 소셜 웨이피어기 컴미셔너 망할다니.
2: 다니나 마파암데 할렉트노 레이리베시 까얌 꾸이래. 아이비오 까얌 꾸이래.
0: 저 사엠 아이 사루피 다니나 할렉트노 레이베네 띠에 사엠.
2: 오이더보 왕왕미게노 센센 아이비오 다니나 마파암데 할렉트노 레이베시 까얌 꾸이래 보게 세넘 다이비오.
0: 사엠 아이 사루피 다니나 할렉트노 레이베네 띠 아이자리에드나 아이 사엄다 보두다 세바 동네 보이다 막 아이는 바탕 크라 시디 가오르가 탐자버니게데.
2: 까리기는 손 오이다 막 숙양 하이비리 쓰고
0: 아이는 까리 오이다 방안
2: 오 아이는 한게 간누를 낙리보 왕식이 뻐금 접잖아 방에 센 뭐 소리하겨로이
0: 까리기는 사이비 딱비 와품 쓰고
2: 까리기는 혀 없는 나사는 비 아닌 시간 많아라가 현달은 비도 콩다리지 까리기는 사람
0: 와이다 안일을 치우나 아이기 품답번 비그라 아이기 이사 다닐부 오이드버 프로사르케야 시전하드나 이사 이젯 망하나버리 강신 비그라 오이드버는데
2: 난기 너샤누피 할락비 루카 곰드따라비 너샤누피 다닐나 아이기 융들 락락아 아이기 사누파이아이 파부 빡캉아도 우파는 먹이다 먹다 타우랑 떠는 먹이다 막 아이기 CCTV 카메라에 쩝쩝 떠오르네 시디드 트랜스포트 오드는 포럭러버니 세 마도 아이 톡도 먹었더니 시 오르버라 능기 나샤누피 모할피 루카 꼼나 따르비 모할피 해두나 아이기 샤누파 쩝쩝 떠오르는 바호는 마도 세 시디드 트랜스포트 오드는 포럭러버니 나빠나사 양호 테이블치 탐게 두 가리기노 나코이 나빠나 사나 제일 손밤시 가리기노 자 루팔락 망하니 나샤누피 다닌다 진호 세 아이 샤누파 야이 바바기 모호니 아유 시 헤이 루코이 능나 세 유요라가 허룩바 미니 하이바세 아이다 짭 오쉐라 루카 곰늦다르비 무할르피만 수아이기 샤누 빠빠 큰 밤사리 나쁜 시대 각 오이 독다브리 카모

0: 얘기 다니엘. 다니엘. 지지. 다니엘. 난 무지지도 와르 오브러. 고모. 난 무지지도 와르 오브러 다니엘.
1: 지지.
0: 능 지지도 와르 오브러 봤어. 능 지지에 무딩 아오고 다니엘. 다니엘. 능 지지에 누시 해바다이네.
1: 지지.
0: 능 지지에 무능 시라바디. 능. 내 망할게만 하게 잘로 다니엘.

0: 지세인한 게 공부하든 하려면 소생이 다닐
1: 지지
0: 나만 알기만 학교 잘 논이 다닐 난 지세인 하려면 세한 목대리 합의요 다닐
1: 지지

적절히 구름절이 나시기 더럼도 탐절이 헬로 건강 라이프 허닝 프로그램 탐절이 비희럼나 파웅나 노링의 땅깍다 로컷기다 바 토랑싱 엑스퍼트 와이비리버 독터 와이 콤지 텐싱 팜 매니저 KVK 토박 더럼 란톡 비리비 콰이락범 미낙시 부톡바 농톰범 로마 혹시 선독절이 헬로 건강

0: 건강기타 우럼 따비래.
1: 가이드라요시대야나나
2: 나진카이가 HIV 테스트 오르게도와
1: 가이기나나바니디 HIV 테스트 오도이데
2: 이바니로호우마기 아한마센 하이나크레 아다 이바니 HIV 테스트 오토우세나 하이나람바
1: 나바니디 양쿠이레 다이네 강나락바 아두가 가이기노 HIV 테스트 오도이데 나바니기세 아마나 아마부 얌 다자나 더베이 와니네

0: 나때다 HIV 대속독도나 HIV 레이 나트라가 레이디나 강도 파이브세 암나 파바 타박니
1: 마시 학장판에 레이바 아마디
0: 아코야니기 동기 분식이다 막니 아두나 HIV 대속독도나 이사기 HIV 스테이터스 강도 파이브세 루틴 헬체업 갑기 사루 어머 헬라다바니
2: 아이쇼 HIV 대속독도니에 두다 그 유머 포지티브 오이라가디 마야암나 강고이드라
0: HIV 대속독도 파이브세 컨피덴셜니 아두가 난기 테스키 리절다 나마타다 하이도 오이 아두 낭나 에츠키 마람다 헤나 칸닝아바디 HIV 헬라인 넘버 1097 다 콜톡살로 아데기 아쿠파마로 로이나 칸가니 찰라케고
3: Lomi singi numai raba paujel magul lai raba machal anina punsel laga semba bullet gr phang biragani bullet gr chaibana lauda tarak pa marek mana konchen bi maruchik pi utong ta ba masung wahik pu line up phan batana tana matam kuina nga thok tuna thambanga me bullet gr chaibi tuna lobu nga thok tuna thambiu asing balomi oi biro kau biraganu bullet gr phangpham hildan house governor road pauna bazar amadi adomgi manak nakpa hidak yon pham sing
4: Pauzienzari, Pauzienzari, Hayeng Zulagi Tarik Kuntaru, Ingen Thagi Tarani Thoini Panva, Yai Faraba Koro Numaisin Numitta, Isok Makhalekai the Ladyba, Sheram Apokpa Lifeham Lengi, Lai Saklong Katsavagi Thoram, Pangthok Seregani, Maram Masina, Iram the Masida Laiviriba, Sheram Sagai Sa Pumbana, Haikat Lekat Tambiranava, Nolukna Pauzienzari, Pauzienzariva, Sheram Apokpa Thogallu, Isok.

0: 강대 아두다 암다 강대 낭기로 홍문음이다 돌라이랭 오키브기 혹시 파보네 아이맘을 방들이 나시 낭기 봇 마욤 본 마시나가디 오이베 야라로 사키 얌 쿠이레 낭은 노빠다다바 가르 창나 노 따기
1: 당기야 팅크니 임셀라세바
0: 아이 아이 로이네 강자니 낭낭기바 두거서버시 아이드 나트로 라라 사실라 아두고 완디 하이게코 농마미나 망기세 부디 파이 마삭 파자이 하이나름 리포니
1: 하우지수 파자리나
0: 아두오라디 키르누 낙펑기시 누이 나파나 사시 암파티
1: 누가이다 다이 봄바이 코이다 하이리시고 나사노 망저르가
0: 이 낭디케이도로바 하 임팔다 누가이루르니에드나 팽팽송드나 사트카르가 가이도할라바 낭구 망드리브로 낭 수누파오르믈디네 아이동노 사닝한다는 사자니
1: 아 당기야 살라시 얌 팅질레이
0: 나돈도 사사코 아이레 오라니
1: 아스 마마 아네바
0: 맘닝은 맘저스노 아이부 낭 팅동 팅진동 너블레이리로 자석으로나 돔다
1: 누가이 히드레 낭시마 미는가 사이나 염려부지라 덕수 낭노 파드는 탐비라가
0: 라라 탐비라게 권통 파워드니 아도 사키 노마디 아이 라키니 아이기 콩낭이 잉라키니
1: 허이네 허이네

0: 힘들어 봐지.
1: 이 싱글 아섬도 하나 보러 코이비엠. 이 바꾸 났던 게.
0: 세 바지 이 싱글이래. 감도르기 방간이 하이브로.
1: 가나 하는 강이비엠. 능 마마 사조 다절럼리. 마라라 그 강바 하이드니.
0: 아스 마마 사조 아무 다젠드르수 바지나 꼭 티드나 우나바 야드로 강나다 바스나티 동동 해팅나다나 강나르가 러르두부
1: 하이나디야다 이빠 한득 마하는 떠그리세 떠오게 해내 떠오고 말이 나트르두부 이 퐁퐁노 후란바노부 에이니 하이드나 따름바 홍나디야다 강나르 떠오도시 볼리스 따그로래 마포가시마기 에이기 사나비에도 우러로이드라 해내시네
0: 만은 한 와이기에는 락버드다 비로마 수파더고
1: 가나는 강리마나도 무라앙연이 하엽디 아두부 아이까지 티는 하이키디에나 와자디 민원도 서울 와이버 비디 하이버타니 아두부 가양가

0: 많아도 차오도나 구두은비네 거리네 아이기 민망기까위 캉비레다나 오자 까까이더나 빵아이 하여만 하이시 하이비기 하이비니 망원도 부디 서구월 와이브 비게더라도 낭시고 캉비비도 망아이 마디 나리행 여우도니 이루 있다리 찡이 하이너리 보니네 이쿤 무사하니 캉내야 하이더나 부 까람나 망원도 아이기 사나 비부 비루가 도리부노
1: 나한디 서구원 비니 하이 하이다이네
0: 비니 하야하더니 미 타전도는 강내 할 일분이네. 누가디 아묵 비기니 하이 아묵 캉디 하야하더니 탐미신이네. 나시니 빵이 보라 수레더나 사골 망크립세. 아두다키 레이네럭 리브네바. 두부 호식 파워바 아리에 빵부터 캉드리. 캉드 방에도 보고 만슬렉드리.
1: 라노디 부키라모이다. 나이드는 탐리바시나디.
0: 캉드레 이빠 캉드레 마네 밍리바시까리노 아이 수캉 캉드레
1: 마마 맘 사정딜라 에바지
0: 아 검토래 사정 우네락라브라
2: 아 우네루 레이바이 온톡나 와나 우네크라포니다 텐타르사치 무하이 카범들레키 무하이 꼬이신 제르라가 마이움데 누아리메 카이 툼누누 레르미네
0: 아두 가리보 하이르게네 루파하스니 비우 하이 하이데네 아이 비저르게네 방보 방이 아랍디야
2: 하 나테네테 바이 비루 비아드리니 와 코시 카르 탕리니 나할메 카이 디 비우 티비게 마나 로고데버 셀나테 밍온데 비루 거데브니 하요리미 네 바이
0: 호징 가리 모 하리바
2: 호징 티비 캉드리 모 하이 바이사 파마 미네테 모 하이 마룰 아마타 로붕 캉데 네 바이 아이 수이바이 담음 캉드나 레름라머니 아두가 한덕 마럭시 마임덕이 숙자사 독대하이 아두나디 마나 방네버스 호나디 삐게시 능드리 하이버시디 아주머니 네이바이 나티 마누 후부니 하이버시부 아싱버네 나티 나할 녹람이 하이버두부 마만버네 이바이
0: 캉드레 만버디 마기 마콘 말이 미석 막디 호드레 이바이수
2: 이바이가 마가부 누가는 더 빨리 캡라이버.
0: 가다이 되게 레인으로 가본 거다. 마구는 더 온통 꾸이크라보니. 사키에 능 마마기 비리를 깨는 엄청 보러오더나.
1: 허이바지.
0: 누가이는 더 하이바 먹더부. 나할 농마 타카이 묵 파르기더라. 아이기 사나비도 마팔 강제 묵도 강제 사나부터 아무것도 뚱로게 해는 라미. 아두 대이수 핵비 허우드래. 아두 망아이 사오게 해라.
2: 아 비름 수파도 봐.
1: 마마 비리
2: 예 가다이 가다이
1: 아두니니 마마 아이나 하이리수 폰노 와이바 라빠보 마나케도니게 동닝드나 또보 오이럼바수마야이
0: 거리노노나 하이리시보 동닝아가 아마 헤글레유드나 와이게 야드르고 호라모 홍나브로 비호드레 호주 에이보 감도 하이기 후란바니 캉나 캉나 멍원도보 에이기 사나비 살로키드로 나리엔 야우드니 이로 있다레 징벙은 번도 봐도도보
2: 아 이바이네 목당 티엠드네 영비우드나 아이 우나나바 신제게 이바이네 부 아무땅 닝치나 하니라버디 아이디 마나 소이드나 야르카니 하이브스데 마리레
1: 아두웨르가 바지나 아무땅 하이드나 영비우다나 야락바수 까나나 캉바
0: 이파 하이르로이다 사저 이바이 한덕 뿡닝 크런 농시 마타이 쿨세 아이기 보품 람담 나티 아두부 마품마세 아이니 헷락버디기 야함네 농시저바니 능숨아 캉리바니 이바이나 시들레리바시 란젠바 락바디기 레키바니도 망기 코이타르나 아얌바 루노 토우바네 아이나가 인콜라 소바 파마네 숨나 코이 마르 아시들레이크라바니 시바 파범바 파마시데 시 칸바니 나시에주시다 시키 아두부 레이바 야로이 도리 사죠
2: 나디네 이바이 아두므 칸비비아디 아이 코이 콰이 레리네 카리노
1: 아도 마마 사고라 시부 마 방아로 이드라네
2: 에 가리 방드다게네 뚝적리 당리 바이브드네 아 아도 이반 묵당디 하이네 비우네 아이쇼 아 서프라이즈게
0: 아이 하이러 이바이 이카이리
1: 이카이도 고마나디 이카이드라다나 바지네 이카이도리바
0: 베마 능엄도 좀인 레코바 한다기 타버가세 아이 뿡링 그런 농할 때 사줘
2: 이봐이
0: 마음은 행운자 숨더구니 하이바 타자로디 아이는 먹은 자 서구를 삐더버디 마는 맛

0: 꼼짝만 가버리면 됐다 보니 아이녀 시대를 키베시 칼로르버디 마기 학덕대기니 하이비야 랄로르버기도 아이다 마 싱메이롱스쿨다 까름이다나 마 코이따다나 라리 카라크라 딱비유 하이다나 마와 잉원도 신어바니 잉콜포바 마 코이따다나 이홍홍에 잉원도 비이바니 강디 사족 이바이 뽕링 크라 농시 한다
1: 강디니 마시네 또 그리바시 판을 봐봐 안강니 아할라만 핵레이 때부터기 뿡망 핵망이다
0: 방래로 사죠 방래로 농시다 아이기 사나비도 아이기 뭐뭐서 우비기 다라니 아이더나 마시마디 요러로 해야되나 따오보니 사나비 낭망우 하이나 땀그러 버려듣고 마미띠 무속 핵 모르더나 아이니 싱부럭부 우럭아 망각 당겼던 이행부도 사나비 낭망해도 낭망해도
2: 농아이 기대바지시마 안강 맞아도나 티리데나 까이노 마라이나 방전이야 서골 방더바 야디 마마 방나나바 티비요 아목당가 마마나 잡비바다레 바샤 행가나바 목라이바니 이스 락제이다 마 아이네 노빠 오이르마바디 캄모이드라도